대화와 고이러니 바가로 마이루가 이때 이아래리 오타히라우 이라카지 이와 마테 토이팡아 오 아이 하드 라디오 오이냐이 디디오 오테아지아와 도와